0: 뭐 갖고 와줘 딱 세우니 갖고 시간이 아우지가미 우평리가미 이 할옥도가미 아이자 박립도 날라봉 응원나지 말래 아반나지 왔다 가자만 굴치나타 가자가마 이뇨이뇨이뇨이뇨와 미니마코 알레오코
1: 일라고 갑자 하자디나 일라고 니키쇼아 하자디나 할로나자니 하이닝인나고 나미나이시라올니
2: Ya, kami tahu tu lagi aku open dan aku hayak pelai macam apa beli juga beli ya, tapi macam tu nak.